0: 하우가 불투세 해. 하우가 불투세 because the queen 우리 자전 가도 우리 기아 지리 몰래 몰래요. So you can't come here and tell us 우리 아 하루 지리 나기. 에나우 우리 파라멘트 모나를 보고 나를 파라멘트 모두 불투세 우리 우리 지리 나기 인주. And you have to tell us. 하지만 차를 대우 이모즈 간다 좀. 하이오기 인가 반지. That is what we are answering. 하이오기 인가 반지.
1: Ha re tlo ifeta re sa fumana tlo sa molao.
2: Mamedi rere ke rere ke se hantle o di mahlo hora ke a brobedi ga ge e tla re hang ka mogathe ke so re boele re tswele pele hape ka ditabatsena.
3: Every family meal can make a difference. Buy Itau Milling 12.5 kg Super Maize Meal at any Sefalana store, and one luti from every bag sold will be donated to Tlhokomela Bana for community initiatives that support children in Lesotho. Shop today, feed your family, and help support a brighter future. Itau Milling, Sefalana, and Tlhokomela Bana, working together for Lesotho.